0: 완성.
1: 대박을
0: 보여 이제 고민 않고.
1: 아, 왜
0: 달랍달라 아니오노.
1: 이제 아무 세자꾸로.
0: 에스모.
1: 삼바가리제코 위켄디. 암블로스 자꾸로.
0: 저.
1: 센터 자꾸로. 카리카로나 데 자꾸로. 오늘은 남들이지. 모에스니 양수요. 야루가마리카 데 자꾸로. 카테가요 사무. 아, 민카노 광게. 오늘은 남들이지. 내 캡틴이 알아파 인난디지.
0: 에세보.
1: 내 사다무 무티아와 에타투로.
0: 응카레 무카나게.
1: 다리 타타.
0: 응카레 보스. 소발의 고린이 섬 프라블리저 라디오 분두.